아습 줘라. 어른 저마테니 코랑으로 잡자 그래서 공 카나리자카. 아까지바니 아그르톨라 어버니 로기노 파이카 티니니 푸니 코그브록 아와이 판다 하용니 코랑 파이타고 하이노 하이 조토노노 함바이.

동서야기니 밑에 있다고 니비브로 호로호로고 사리디브로 여하지 붕어 동서야기니 설독 설독 주군이 독중당가 야봉마리 우이 축복 대다 주군이 독중가 바 걸어구리 우이 풍폭

집어 떡으로 강구국 또생랑이니 코날 가나가이 하달로 가당마대 양가이 하달무라 가나니 낭나이 마이니 성이 쓰자 블라디 양구라 다그다 띠마니 누가 기둥 벌고 있던고 모노 나리나 낭나이 문하지 카모 카모 쌍가 사모 사모 쌍가 승이 박라러기 들랑놈 하다이 미넥도 이하여 후미니 난이도 문하이 띠바 동호야기니 비디 문하지 따무까이니 찬이도

아니 그렇게 나무 꼬부지 않게 랭킹도 미등아 하도 마루 바클라이 못해룸 좀 남자가 어여글라 사근아 여보 되게 난거 마야 또 마다 이노 마야 담노 콜라사 마야 담노 마야 레 바보 송 꿈치니 신

수불에 걸어라다 잡으러 영매시다 이만 버무라기버 아길래 수불아 야디 항그라 야디 기죽봐 야디 기죽고 무라기버 기죽버산이 비디노 뜨여 부산에 주와 분사다더니 하지노 수와르커 기죽버산이 비디노 뜨여 무라기노

아우 벌레 캐네 카나 또 그래서 봉신 카네 말라케 진이하고 좋아라던고 바디증 하네 하이 그래서 봉 카나 라이만에 바카 탕 라이와나 하네 하이 카나 또 그래서 봉 따이 땅 세팅 카나 라이와나

똑똑 르사몽 오저라고 샤브니 클라이만 라이레야는 오저라 파리 르사프나 그런 곡 진행 보고 우샤바이 르사브 자그 르사몽 진 칸나라에는 우토르니 노카 코숑바이

0: 말해. 니네 니깔레바리 니다 능 바스 풍아 시리시리 리그나 리샤 까달까노 사족 동크 비앙 탕나이샤 말해.
1: 판야 말해 비앙 탕나사 앙바 바이탕니샤 까레바리 힘카이바 리그달로 까나나냐 디바 말해.
2: 담모 오작트레노 어세투딘 샤마바 담스 차라 사이가 사이야 전에 렐라이 동파자니시야 양로 살쪽 파갸
3: 잘 갑 가불라 보나 봐.
2: 이꼴에 석고자
4: 보고 누나 마니로 띠아르당 바이카
3: 이히 떼나옹카
2: 담 슥레르 좀 하스라 너는 버 사수 갑레
4: 오 무더라 이 키바이 콜로카니 비히라 보호가 가해 사자그이 켄체 슈클라이 와타보리 마 파캬 레리시 탕가바
5: 아로 아들
4: 서슴
5: 눈만
4: 눈도 그만 뭐니 너 왕마 공 세배다 니니 와 톱으로 나니 난거
3: 아빠는 다운 세배 파리야
4: 다 또 내려
2: 너 파이바 시리에 짝들에 오 그러면 나 하래
3: 이거 히 이거 파이캬 히
4: 라이로 구바니 와로 글라
3: 히
5: 니니 뒤 너타랑 비엠마
4: 엉꼬대 야 라이로 뭐 찌빼 그라
5: 와
4: 이거 파이리야 바 하드로 하이 탁탁
3: 아,
4: 뭐 담은 기샤와나마 신자야 했다모 아스 어사이로 카이 배만이 어머티로 떡서 양 드릉야 오 다진 빠까 후부 기샤 담은 꼬르마 하여 너 응야 꿈 파라 담은 나다 리니바디 안꼬나 살라서의 부리마나 리헨지리 와톡 굶나 나가나 담보 야모 깔랑 타그장 빠이 깔랑 타그장 오
2: 무담은 하고 가네 너 담은 커네야다 시도
6: 담은